한번 쇼하셔도 되도가 이 쇼키는 사라드야 남볼빅 언덕에서 훈수들 안 남볼빅 앵겨 벗어나 맥은 육덧 흘리면 열사과의 육덧 내 어디 어초곧 맥샤코 소이라 언덕 비전 쇼하셔라스 요도가 앵겨 벗어나 맥은 육덧 흘리면 열사과의 육덧 Keep a chug of Mexico, Shuya. And the reason Shuha Shales Yodoga. Hey, I keep a note at Shusha Kedve. And the reason Shuha Shemu Yogedve. He's a keen note at Shusha Hustak Mig. And the reason Hunzu.